0: 바다 바다 다가도
1: 상관도 없다.
0: 와도 오고 나와도 제가 들어도 돼. 또 다가도 얻고도 얻어 얻고 나. 저 뭔가 야만에 와야 해도 뭔가 야만에 그때 봐. 올라프트도 누 올라 사는
1: 환경도 그런 뭔가 있죠?
0: 그런 뭔가.
1: 근데 내가 그 책에다 다 이 하름스지 시.
0: 예.
1: 그든 우드로 우드로 같은 거 알아도 이런.
0: 하여도 하여님 그랬습니다. 너무 뭔가. 나는 고민 다 뭐 다음 주는 요가. 홈포그 아비암 죽습니다. 되니까
1: 바스크
0: 그거 훈련이 알아 그 정도 나만의 후가 나와 됐죠. 듣고
1: 나와 됐죠.
2: 都说传承就是儿子的记忆，这些也是从我父亲身上学到的。他们老一辈人做事的那种专注，那种对事业的崇敬感，是生长在这个时代的年轻人没法比的。我儿子今年刚六岁，他也喜欢足球。也许是足球对他现在来说仅仅是个游戏，但我觉得已经足够了。他快乐就好，我不会去用我自己的方式去灌输他，就像我父亲教我的那样，学会尊重，尊重你的家人，尊重你的朋友，尊重你热爱的一切。